FMG。 하레 죽죽 박두파야 베지라크다 아야 람라제 하르나크시 두슈타 하르마리아 프레라트라야 ओंकारिया निंदका पिठ दे नाम देव मुखलाया